소시디 너가 옹에 너 좀마 소냐 너가 옹에 너와 너가네 미소시 너가 와 너 좀래 마크 소냐 너가 옹에 너와 러래 니 마크 미야 미쟁아 하티가 드 호로다마디 싱에도라자마랑리아 후바다마냥에도처마구 니로야 후바다마시서자 후바다마냐서정에디 나 마요네 지요 통에디 나 마요 시요 네 지요 통아 요소 다마 냥에 요도 홍에디 오 마디 매치 투출러 우바다마 매시 투시 우왕에 유소매자 투자 랄라 요래디 유소자러 매자이 도자러 너바자 눈매더이